0: viernes en Match.
1: 97.5 Match FM.
0: Más pop. Conéctate.
1: Match. Changi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.